0: 师父，我查到了，影司根本没走，就住在城西的驿馆。
1: 谁也不许跟着。
0: 师父，可是他们人多呀。
1: 我已经连累太多人，不想把你们几个再搭进去。
2: 师父，你认为师终身为父，我们怎么忍心看着你？
1: 闭嘴！我已经害死了我亲爹，你们尚且年轻，好好活着。
3: 师父，您带上我，我给您背刀。
1: 用不着，小五，从今以后，不许再练武，也不许说是我霍元甲的弟子。
3: 师父，
0: 小五，别哭，你们三个听师父的话，留在这里，保护好奶奶和师娘。师父，咱们走。
1: 你也不许去。
0: 师父，我跟他们不一样。我从小就跟
1: 你不姓霍。我爹早就料到影司会大开杀戒，所以才故意支走你们。我若再害死你们这些外姓弟子，就是有违父命。
0: 师父，
1: 我娘就交给你了。
0: 师父，
4: 师父，
5: 师父，
6: 师父，
0: 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